0: 지금 너보다 연락이 더 빠르게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1: Freund von mir kennenlernen. Hey Raymond, nimm genug Bier mit, für Ben auch. Was trinkst denn du für ein Bier?
2: Heineken.
1: Heineken! Fuck die Scheiße! Pabst Blue Ribbon!

지금도 모델 넣는 거 어떻게 찍지? 공간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0: 찍으면 어디 이렇게 막 가서 찍기 찍기 찍기 찍기 찍기 조이다 뻥깡 바바 찍기 찍기 찍기 찍기 찍기 뻥깡 깡깡깡깡깡깡깡깡깡
1: Ladies and gentlemen, here's a feature taped for us in England by Ringo Starr, Paul McCartney,
2: King Ed Rock,
1: John Lennon,
2: MC Adam Young,
1: and George Harrison.
2: Hold it now.